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습한 공기와 상공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지바현에서는 13일 저녁 이후 선상강 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한때 폭우와 토사재의 특별경보가 발표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바현에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상공에 찬 공기가 있는 영향으로 13일 저녁 이후 시간당 100mm 이상의 맹렬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록적 단시간 폭우의 기상 방제 속보가 13일 오후 5시경부터 14일 오전 1시 사이에 25차례나 발표됐습니다. 각지에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바시에서는 오전 1시 40분까지 12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348mm에 달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져 예년 8월 한 달분의 약 3배에 달하는 비가 불과 반나절 동안에 내렸습니다. 지바현이 지바시 미도리구에 설치한 우량계에서는 13일 오후 6시부터 불과 6시간 동안에 약 450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5시 15분 지바현의 22개 지자체에 발표했던 레벨 5의 폭우 특별경보를 레벨 4의 폭우 위험 경보와 레벨 3의 폭우 경보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6개 시에 발표했던 레벨 5의 토사재 특별경보를 레벨 4의 토사재 위험 경보로 전환했습니다.
0: 14일 오전 8시부터 열린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바현이 지금까지 판명된 폭우 피해 상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치카와시에서 1명, 사쿠라시에서 2명, 그리고 야치요시에서 1명 등 총 4명이며 심정지 상태인 사람이 가시와시에서 1명, 그리고 지바시에서는 실종자가 1명입니다. 또 지바시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피해 상황을 보면 지바시에서 한 채가 부분 파손됐으며 마루이 침수가 가시와시와 야치요시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45채, 마루미 침수가 가시와시 등에서 총 39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바현은 피해 전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자체 등과 함께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나리타 공항에서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철과 버스가 폭우의 영향으로 운행이 중단돼 많은 이용객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회사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시점에서 터미널에 약 7,000명이 머물고 있는 외에도 터미널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등 대기 중인 사람도 다수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평소라면 운용시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구역도 개방돼 공항회사가 비축 중인 식수와 식료품, 그리고 침낭이 이용객에게 배부됐습니다. 한국에서 귀국해 전철로 지바현 시라이시의 자택으로 갈 예정이었던 20대 남성은 전철 운행이 중단됐고 택시 승강장도 혼잡해서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침에는 전철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0: 러시아 크렘린궁이 13일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을 방문해 수산 가공 시설과 병원 그리고 학교를 시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국영 미디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수산 가공 시설에서 연어알 등을 시식했고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전시를 시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에토로후 섬 방문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이 수상관저에서 13일 오후 4시 반경부터 기자단 취재에 응했습니다. 취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2024년 1월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반드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러시아 측에 방문하지 않을 것을 누차 요청해왔다. 오늘 방문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러시아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하지 않아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것인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일본과 러시아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중에서도 일본은 가능한 한 노력해왔다. 이번 방문은 일본 국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을 한층 힘들게 만들어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도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측은 이번 방문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13일 오후 6시경

0: 조치를 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국제사회와 연대해 실시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1: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이란이 제재 해제와 피해 보상, 이란 항구 출입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해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3일 기자들에게 미국 해군은 함정을 교대로 투입하거나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력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돼 있는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호의 중동 파견을 진행해 이번 주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지에 파견돼 있는 핵추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의 교대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언론이 13일 전한 바에 따르면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완전한 관리하에 있어 이란 측의 허가 없이 어떠한 배도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해안에서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가 북조선에 납치된 지 48년을 맞은 12일, 두 명이 납치됐던 현장 부근에서 가족들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78년 8월 12일,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히오키시 후키야기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후키야기하마 부근에서는 이치카와 씨의 형인 게니치 씨와 아내 류코 씨, 그리고 가고시마현 경찰본부의 이와세 사토시 본부장과 납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고교생 등약 90명이 현장 부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납치 문제를 잊지 말아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들 두 명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 전단지를 건네주면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2002년 일조 정상회담 후 피해자 5명이 귀국한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카와 게니치 씨는 너무 억울하게 납치된 뒤 반세기 가까이 구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 빨리 동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작년부터 이치카와 씨와 함께 서명 활동과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후쿠도메 고키 학생은 차들이 많이 멈춰 주었고 포스터 등을 건네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나약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납치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2: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2: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이ただきます.
5: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6: これ生卵ですか?
5: はい.
6: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6: 納豆大好きです。
2: 내용을 확인할까요?
3: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4: 이타다키마스.
2: 잘 먹겠습니다.
3: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3: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2: 이거 날계란이에요?
3: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5: 하이.
2: 네.
3: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0: ません。
1: ミヤネよ、
0: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저날개라는못먹어요。
2: カイトが말합니다。
3: そう。
1: 그래。
3: じゃあ納豆もダメ？
1: 그럼納豆도못먹어？
2: 탐이기쁜듯이말합니다。
0: 納豆大好きです。
1: 納豆아주좋아해요。納豆는대두콩을발효시킨음식인데요。끈적끈적하고독특한냄새가나기때문에못먹는사람도있을거예요。
2: 네그런데탐은納豆를좋아하는군요。사실은저도納豆를좋아해요。
1: 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4: いただきます。
5: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0: これ生卵ですか？
5: はい。
0: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3: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0: 納豆大好きです。
1: 오늘의중요표현은날개라는못먹어요。
0: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이걸배우면싫어하는것이나못먹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生卵
1: 는날개란，
6: 食べられません
1: 은못먹어요라는뜻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못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는못한다는것을나타내는표현입니다。동사
6: 食べる
1: 먹다의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1: 먹을수있다인데요。
6: 食べられる
1: 의정중한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1: 입니다。이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그대로외워주세요。
2: 못먹어요는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1: 네못먹는것을말할때는못먹는것뒤에조사와를붙이고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하면됩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못먹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0: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내용을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많이드세요。
6: どうぞ
1: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6: 탁상
1: 은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1: 드세요는동사
6: 食べる
1: 의태형에
6: ください
1: 가붙은것입니다。
0: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6: すみません
1: 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6: 私
1: 는저
6: 刺身
1: 는회입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6: 에비에비
1: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7: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1: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6: 무타니크, 무타니크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4: 스미마센, 와타시 무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무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8: 이타다키마스.
1: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6: 고치소사마데시다
1: 라고 합니다.
6: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1: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6: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いただきます.
5: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0: これ生卵ですか?
5: はい.
0: すみません.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3: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1: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1: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1: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1: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9: 국제방송 라디오 일본です. 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0: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